0: Testing, testing, 1, 2, 3. On the air everywhere. WTBX, Hibbing, Minnesota.
1: 시청해요.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